0: 저게 신화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?
1: 검출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
0: 이 대를 서석지 수색해봤어?
1: 네, 수색했습니다. 근데 전 허허벌판이라 숨을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.
0: 없어? 없다고?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 없었고?
1: 멀지 않은 곳에

0: 네, 절벽이 있긴 한데 수색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.
1: 내려가 봤어?
0: 아닙니다.
1: 아이씨, 또 뭐라 하네?
0: 죄송합니다.
1: 진짜.
2: 伤员同志们，你们回归以后安心养伤，全四子战员都祝你们早日康复。大家都上车吧，注意啊，动作幅度都小一点，别把伤口撑开了。
3: 小心，
4: 文杰同志，上车吧，回去好好养伤。
3: 大家都保重，
4: 小心点儿。

0: 우리는 미국 내사단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. 용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잠깐!
0: 용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불편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Captain Smith! We met before.
1: Hey, Colonel Park. Be careful. I'm injured.
0: I'll get your medic.
1: Thanks. He's been taken care of. Who's going to the meeting at HQ?
2: It's me.
3: 방어 배치 소련은 챙겼습니까?
2: 여기 있습니다.
3: 네. 갑시다.
1: 내린.
0: 그쪽은 누구십니까?
4: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매사를 안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0: 그래, 알았어. 미군 다 잘해봐.
3: 네, 알겠습니다.
5: Make the Korean soldiers proud!
6: Yes, sir!
3: Yes, sir!

0: 대장님! 어떻게 된 거야?
1: 많이 씁니다.
0: 여섯 명이라며?
1: 다 많이 씁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0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모조리 죽여버린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빠빠게와
1: 가방.
2: 金哲，给他上个保险。
1: 是。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
3: 好嘞。
1: 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了场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빨리 지원 요청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사버더로 집어차할 중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다. 던더 막아, 던더 막아.
2: 속도 올리라고.
0: 빨리 쏘고 뭐해?
1: 중군이 있습니다.
0: 이봐, 빨리 쏘라고.

0: 现在我们要加快速度了啊！一定要赶在敌人想明白之前赶到大玉岭。报数：
1: 一、二、三、
0: 四、五。还有两个人呢，
2: 刚才还在呢。
0: 原地休息，等等他们后面的人。
1: 好。哎，
0: 我早就想加速了，就怕后边弟兄跟不上。
3: 可以赢一赢，这是行军，不是赛跑。这样比赛，你能是我对手，
0: 你先追上我再说。五里路之后，你看看我是不是吹牛。
4: 小山，
0: 不说了轻装吗？怎么拿那么多东西？
4: 都是打仗的硬家伙。
0: 这么多手雷，哪来的？
4: 山上消灭那些敌人缴获的，还有罐头和巧克力。
0: 你真行，我帮你背一个吧。
5: 不用，哥俩。
0: 把枪给我。
5: 行。
0: 出发。
5: 뭐라고？
6: 알겠어. 314구조 온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답니다.
7: 온산?
8: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?
6: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온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군과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위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7: 겁나 겁서. 잘 버티라고 해. 이 빨갱이 새끼들이 목표가 명백해.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 하는 거야.
8: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군과 교대 한정보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복잡해서
9: 백승호, 호출해!
10: 백설용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응급처치 중입니다.
9: 뭔 소리야? 그럼 부대는?
10: 부대원 모두 부상으로 전투 불가 상태입니다.
9: 넌 뭐한 놈이야!
10: 죄송합니다.
9: 백승호 이 개새끼! 에이씨!
11: 楚楚，给妹妹拿一个。楚楚，这些都是妈新认识的舞伴，你家弄乱了，妈回头给你收拾。妈，什么你家我家的？这就是你们的家。小时候，你们给我一个家；长大了，我的家就是你们的家。
12: 传下去。

0: 대장님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저의 수사고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가? 어디?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1: 놈들은 314고시에서 왔어. 우리 군복을 입고 있었고, 저에 미군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.
0: 미군 대회라며?
1: 왜? 왜 있어?
0: 예?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! 의사! 의사!
2: 梁晨来电。 他还是带队出发了。他说要抢先占领这个位置，这的确是个关键点，提前占领可以遏制住敌人占领大余岭的通道和314高地的退路。不过他们只有不到10个人呢。这个梁晨呐，就是胆子大，敢冒险 也敢抗命。他呀是看出来你要故意保护他们了，他现在把电台和给穿插部队带路的人都留在了那儿，下什么命令他都听不到了。
3: 要不是心疼梁晨和那些侦察兵，我还真想让他们走这一步。
2: 老李啊，哎，
3: 这可是一部将军的棋。
2: 我太中意了。是，怨不得是你的宝贝疙瘩嘛，一出手他就能挠到你心里的痒痒肉。
3: 但愿敌人能警觉的晚一点，他们也能安全一些。
2: 炮火准备快结束了，前方情况怎么样？啊，我们的炮火准备开始以后，314高地方向敌人的炮火反击很弱，还是原有的炮火。
3: 哼哼，好啊，还想继续迷惑咱们？那咱们就将计就计，命令314高地前沿部队炮火停止以后，把气势给我做足了，所有的军号都吹起来，喊杀声要惊天动地，假人进攻也要前赴后继。而在乌云山方向，那个正好相反呢。
4: 除了必要的联络声响以外，闷头喊打，以最快的速度拿下敌人阵地。好，
5: 我马上通知部队。314高地，적군을격퇴했다고합니다。嗯，좋았어。当장侦察를앞세워서이빨갱이새끼들싹다없애버려。날이밝을때까지기다리지않습니까？
6: 섣불도 당김에 빼라고. 이때가 기회야. 당장 반격하고 지지.
0: 네, 알겠습니다.
7: 당장 压点步子，后门跟不上了。李万福，
8: 是，科长。啥，科长？
9: 让他喘口气，放慢点速度。哎，
10: 放慢速度。前面两个回来，听故事来。来说说你媳妇儿。啊？
9: 不是，这哪儿跟哪儿啊？他有啥可说的？老夫老妻了。
10: 解释解释。
9: 不是科长，你为啥没对象啊？你谁瞧不上啊？
10: 那不应该啊。咱科长英雄救美那个文工队的文杰同志就不错。
9: 那丫头我瞅着不行，那干瘦啊。

0: 是，小周公是，
1: 적군 공격 부대 폭격하라고 해.
2: 네 알겠습니다. 사단장님, 적군이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1: 나를 이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장난쳐?
2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1: 뭐, 의심되는 게 있어?
2: 근데 그게 뭔지.
1: 아, 백성훈 깨어났어요?
2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
3: 사장님, 백대장님이 오셨습니다.
4: 전하장제, 급히 부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1: 마침 자네를 찾고 있어서.
4: 오세족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
5: 모든 연락이 끊겨서 한계대대를 지원보냈네.
4: 온산에 함락된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온산과 314 고지 사이에 무슨 영원히 있는 곳 같지 않습니까?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위험해서.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온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 인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어령을 보내 성령하고 사단 예비 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어령 방어를 감각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어령 통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 놈들이 자네 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역용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좋아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널 박을 때 같이 붙으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부대위, 부대를 이끌고 산을 점령해.
1: 네!
0: 군대위, 부대를 데리고 공격이 약해지면 신속히 도로를 통과해 대어령을 점령한다.
1: 네!
0: 수지해!
1: 네!